0: 14 목표로 이제 공
1: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